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Замкнутый мир, I feel like I've been trying. Колени ведом на негайс.